가 먹기 못해 가리 좀 있기 못해 아삭 행거심이나 완투하라 뭐 아심 못해 완투하라 뭐 아심 못해 완투하라 뭐 아심 못해 완투하라 먹기 못해 기 못해 기 못해 아삭 내가 제일 내 맞지 기 못해